0: 먹고 막힌 소시야. 장구리 먹을 때는 야리 샤시. 이서 오브란 비 못하지 샤시. 아말란지야 플라스콘. 아이 하는 거고 파셔 문제네 비오스. 린디 못하시야. 오컨시 플라스콘이 바지티 안다코트. 이프트 부쇼즈 부하니츠 버부트 키치라네즈. 크레셔 파이니 스트릭트 임베리 문수. 이트무르 쿠타르고로하. 칸드루카 구만우 기스 제치레치리. 이스테레 플라스콘이 와다가지 무쿠린디 못하소 한진부라. 이수반 데스 노우시시 장구비 샤시. 이제 플라스코는 웨다가디 문수 이쿠린디 무타소 한지 임부라 이수반 데스 노우시시 장구 비샤시 이위체네웨 니브진시 아리키치랑고 니치무에 치세요 플라스콘 오부야제세 무르구안다 수입이로 비자치 비헤레 쿠무히마 장구 제무니 두카리 지비코에 쇼비주구바스 하드웨어 알제메웨 우보나 마란지 니민디 비코에 쇼비자니 나위체네 플라스콘 시라마바라 메세 미시야우
1: Niba umaze kubona kubibona nawe umaze kubona ukuntu abantu bahisemo Airtel babaho neza bagira pack zihera ku ijana kohereza amafaranga ku mirongo yose ndetse na banki n'ubuntu telefone zishyurwa mu byiciro kuri make cyane internet yihuta cyane kandi kuri make ikindi bakabaha na bonus ya 50% ku ijana igihe ukoresheje My Airtel app birarenze rero nawe kukurenze hitame birenze aribyo Airtel